0: 우드 나랑 보여줘?
1: 차이나?
0: 차이나? 야, 둘로 눈에 스탄 사리. 눈가 자라해라, 뭐 밑으로만 있지, 막유, 띠봉 사리. 몰라, 띠아자니 둘에 있자서.